0: 이게 겨우 워크업이야. 무릎 꺾어라.
1: 무로코리 싸워 싸워 이랑가 무나나 브레 브레 브레들 아니 후한데 타이무 이카무루 이두 이두 이두 PM
0: 무로코리 돌아나 기라 분우라
1: 무무 무소마 이케니코
0: 오쿠두 싸워 쿠미 자카 웅게지
1: 제로 파 PM 인다 이비 이비 이비 이비 닝디
0: 다베랑가 마사누나 치조비
1: it was in happiness and the great hey hey hey
0: Hallelujah.
1: Amen.
0: Oh, where do you get younger, Kuabi?
1: The one who I was cutting it for the two ice.
0: Kubanga is a sour.
1: Because that is the time.
0: And don't get your Fuganga Gabanga, my son, daddy.
1: Because the sound that was booming was
0: yes.
2: Yo yo, Shuaman Segawa, warm your microphone. Nga ingi na mutoka marira wo.
1: Toka marira wo.
3: Bonaje bariko.
1: Nana kukumi.
3: Muwam ya yariko.
2: Kati womerwe chemisana, na Shuaman Segawa, agukusimbe kuligwa nyini ogwa fe.

0: 이 겨우 워크업이야. 불어 먹거라.
1: By the way,
0: 우리 불어 먹거라.
2: 무죄발에 미리 모.
3: 그 회라면 지도 괜찮고냐?
2: 도전.
4: Radio Simba in Uganda.
5: Hallelujah.
2: 무구리 깨요.